0: 그러니까 소리로만 듣게 되면 별로 하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조용한 가운데서도 이 조석 현상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퇴적물들이 운반이 되고
1: Born nearly 8,000 years ago, the Gett bowls bear the mark of a living alchemy, where river sediment meets tidal force, shaping the land again and again.
0: 우리나라의 그 지형 자체가 대부분 산악 지형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나라에 이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이런 산악 지역들은 그 비를 다 흡수하지 못하고 물들을 그냥 흘려내려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특징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름철 장마 기간 때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사실은 이 강을 통해서 어떤 토양들이 같이 쓸려가고 물들이 다 토양이 있는 곳은 다 땅 속으로 흡수가 돼서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반암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비가 오는 그 대부분의 양들이 다 강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 서해안으로 많은 그 강물들이 흘러갈 수가 있었고

0: There are many getbols stretching along South Korea's western and southern coasts. They have long been neglected. But today, four of these mudflats are protec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recognized for their exceptional ecological and cultural significance.
1: 흔히 뭔가 녹 아주 회색의 땅으로 이제 갯벌이 물이 드러났을 때 보이지만 뭔가 구멍이들이 많이 있고 그 구멍을 두고 개들이 왔다 갔다 지렁이가 뭐 머리나 아니면 엉덩이를 빼꼼 내밀었다 들어갔다 하는 장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Fight!
1: Ani 면적당 발견되는 종수가 최고 세계 최고였습니다. Iron 맛있는 먹이들이 많으니까 포식자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낙지나 이런 녀석들이 와서 그 구멍에 있는 애들을 잡아먹거나. 아니면 이제 때로는 그런 낙지들도 자기보다 더 큰 포식자가 있으면 그 구멍에 쏙 들어가서 피하면서 모든 생물들이 뭔가 관심의 대상이 되는 이슈가 되는 어떻게 보면 크게 잘 차려진 다양한 부패들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지형입니다. 때문에 누군가 어떤 생물에게는 집이 되기도 하고 어떤 생물들에게는 사냥터가 되기도 하는 이런 지형이 잘 발달돼 있으므로 상당히 그 갯벌 생물 다양성이 크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0: Today, the getbols remain a rich resource for people who know how to take advantage of this ever-changing world. At low tide, Lee Chong-nam and her companions set out on their favourite fishing expedition.
3: Today is 16th. 16th. 물이 제일 많이 났다가 제일 많이 들어와, 오늘.

0: 초승달에는 물이 작게 여기만 났다가 도로 들어와 불고, 근데 보름에는 물이 쫙 멀리 갔다가 또 빨리 들어오고.
1: 그런데 어차피 아무것도 없어.
0: 없어, 없어. 작업시간이 길다고 거의. 한 많이야 5시간, 4시간. 야, 물 언제든 시간이 있어, 작업하는 양 시간이.
2: Here, the ground is soaked with seawater, a perfect environment for the most prized catch, clams.
0: 어디 우마를 봤어?
1: 아, 여름하고 하면 5kg 되지.
0: 이제 물때가 있으니까 이제 작업 그만하고 그때는 이제 작업이 많이 되버려.
2: The women of the Getbulls still rely on an age-old technique, one already recorded in early 19th century annals.
0: 이거 없으면 빠져도 아니도 못하지. 작업이 많을 때는 굉장히 많이 100몇 킬로서 잡아요. 근데 그것을 다 어떻게 움직일 거예요?

여긴데요. 해저문. 옥녀봉 봉수대. 저쪽으로 보면 이 해저문이 이쪽 서면에 있나 보다. 직접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바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좀 더 깊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가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것 같은데.

0: For Dong Pil, they're more than just markings, but a vital record. Proof that over a century ago, Koreans were measuring the times and reach of the tides, a first step towards a science.
1: 이 바다의 조석표를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이 강경포구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렸던 바다에 대한 이 강에 대한 그냥 찬양글 같아요. 땅은 바다로 더불어 떠 있으면서 길을 따라 오르내린다.

0: 이렇게 그냥 시각적으로 물이 찬다 느낀다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기로 해석한 거예요. 기가 차고 오르내린다. 이게 기라는 게 결국은 다리잖아요. 마지막에 땅이 헐떡이며 바다가 숨을 쉽니다. 바다를 바라보는 의미가 그냥 고기 잡고 그냥 인간이 취할 수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게 아니라 이 바다하고 강 자체를 하나의 어떤 생명체로 이해하고 했다는 게 지금 바다를 바라보는 게 지금만도 옛날만도 못한 것 같아요.
1: At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the new nation of South Korea started reclaiming land at its narrow coastline to accelerate economic growth. Reclamation became a state project. Massive seawalls sealed off mudflats. Estuaries were drained. New harbors built. The cost of reclamation was huge. Many local communities were cut off from the sea and its tides. A culture and a way of life lost in the process.
0: 과거에 2만 명가량의 어민들이나 관련한 사람들이 거기서 먹고 살았잖아요. 이게 여기에서 그 조선시대 후기에 그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서 이 바람을 타고 밀물을 따라서 그 수많은 고깃대 잡아서 올라오던 배들이 이 강경한 폭우에 딱 짐을 풀어놨을 때 그 기분은 어땠을까, 선주든.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가는 사람인데 왜 간척 사업을 매립을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만 매립하고

0: As the King Tides withdraw from the coastline of South Korea, a new world emerges, the Getbols. These vast mudflats stretch along the shore, a treasure trove of hidden life that fascinates scientists. And not just them. For developers, the Getbols are a tempting opportunity to smother them in concrete and build new cities.
1: 항상 좀 무언가 시도해보고 잘못을 통해 배우잖아요. 실수를 통해 알게 되고 우리도 과거 갯벌의 큰 지역을 간척을 하면서 겪게 되는 또 고통들, 아픔들에 대해서도 또 좀 많이 인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과학자들은 이러한 자연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이야기들을 해요.
0: Here, the tidal range, the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tide, can reach 9 meters. This exceptional amplitude has turned the area into a living scientific

0: laboratory. No Jun Son frequently returns to the tidal lands where he meticulously studies the invisible work of the tides.
1: Oh, 있다. 해태로만.
2: 그렇게 거대한 이제 에너지가 만들어진 이런 갯벌이라는 퇴적 환경에서 우리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다양한 이제 그런 것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샘플링을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네. 살짝.
1: 됐어. 받쳐, 받치고 있어?
2: 네, 받쳐. 지금 이제 이 흙 위에 보면 무언가 기존의 갯벌 흙 색깔과는 좀 다른 갈색이나 녹색 빛 띠는 이런 이제 무언가 보이는. 엄청 뭔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길쭉한 게. 그런데 이게 모르는 분들이 보면 동물인 줄 알 겁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해양 생태계에서 식물의 기능을 하는 녀석들이고요. 그런데 이 녀석들을 이제 저희가 다양하게 부르지만 마이크로파이토 벤토스라고도 부르는데요.
0: In Greek, micro means small, almost invisible to the naked eye. Phyto means plant, and benthos, the depths of the sea where these tiny organisms make their home.
2: 그 말인즉슨 식물의 기능을 하는 거죠.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스들을 가지고 와서 또 이 녀석들이 살고 있는 해수 중에 있는 다양한 무기물들 같이 가지고 와서 빛 에너지를 통해서 광합성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 산소와 산소 기체를 뿜어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약 연간 26만 톤 정도가 제거된다고 당시에 보고를 했습니다. 약 11만 대 정도의 자동차가 연간 배출하는 CO2 가스 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퇴적물 코어에 빛을 비추고 있고요. 지금 조금 기다리다 보면 갑자기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합니다. 위아래로 움직여요.

무언가 히포방울, 버블이 생기기 시작해요. 방울이 점점 커지다 보면 특정 상황에서는 기포가 돼서 뽀글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해요. 그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이 녀석들이 풍부한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또 최근에는 그 기후변화를 줄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해양 생태계 탄소 저장 그리고 장기적인 탄소 격리의 개념에서 블루 카본으로서의 갯벌의 가치가 아주 부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퇴적이 되고 꾹꾹 눌러 담아서 장기간 보관이 되는 거죠. 이런 가치도 발견되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예를 들어 골재 채취를 하면서 그걸 긁어내잖아요. 그럼 탄소가 없어지는 겁니다. 최근 이제 논문에서 저희가 보고된 결과에 따르면 이 비식생 갯벌이 우리나라 전체 스케일로 봤을 때 약 1,300만 톤의 그 카본을 저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근데 조금씩 갯벌들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개발의 압력과 그에 대응하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노력, 복원이나 증진 혹은 지키고자 하는 보호의 노력이 밸런스를 이루어져야지만 앞으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현장은 자연은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1: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0: 사람이 현장에 가서 보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지 못해요. 거기에 가보고 그걸 직접 밟아본 사람은 그게 황무지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현장의 이야기를 사회에 던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에는 없어요.

0: The fight for the Get Bowls peaked in 2022, when a civic coalition sued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o overturn the Samangum Airport Development Plan.
1: 홍물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막 치열해요. 엄청나게 치열해요.
0: The case is finally reaching its close after 3 years and 8 hearings.
2: 아, 예, 대표님. 서울 행정법원 가면 거기서 주차장이 바로 옆에 있던가요?
1: 전쟁터인데 내가 살기 위해서 있었는데 그 다음 애들이 얘네들을 경계선에서 지금 서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회옥나무는 자리를 뺏기고 싶지 않은데 얘네들이 밀고 붙여요.
0: Now campaigners hope the court will act to protect what remains of Surah Get Bowl, one of the last undeveloped tidal flats of the region.
3: 수라 갯벌이 옷을 바꿔 입고 있는 거. 걔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제발 매립만 하지 마라. 매립만 하지 않으면 그 변화되는 모습 다 아름답다.
2: 아, 오셨어요, 신부님.
4: 아, 오셨어요, 신부님. 고생했어요.
2: 본인이 어떻게 판결을 하든 그 판결은 우리들 마음속에 어떻게 남길지 모르지만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재판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 꼭 이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그리고 기도 서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크게 해줘요. 안 돼요?

활동할 수 있었던 게 아마 그때 정말 예쁜 모습들, 너무 아름다운 모습들을 많이 봐서 그걸 잊지 못해서 자연이 알아서 다 해줘요. 수문만 더 열어서 물만 들어오게 하면 자연이 알아서 구배 만들어주고 파도가 그 해안선을 다시 만들어주고 그 해안선을 맞게 다양한 생물들이 각각의 자리에서 사는 거죠. 인간이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